16:27, 시친지와 기계, 이치 콤보가 미토모야, 코에하고, 기계, 벨가, 티벨과 모에, 잉얀반, 아치, 마필라, 힐라베트란 비미야, 18:00, 카수타마나 마홍, 웅툼 산우니 안테나 나시오나. 이나가리 히스마마노, 우첸지, 한비노, 마볼로, 캠비, 무히라코니아, 마포티, 헤테카, 아니야노, 타멜. 아치, 송게다, 캐나, 파파이, 히타, 볼라. Rixuxa, recombucheira de calha. Isa, Marinzela, tá com a compima 18:00, mãe, que seria com o que será mão, com o Tom Sani, a antena nacional. Aí, o Amitumera de Moçambique, estiti em Embani, e se mamarreco na velo, ingue city, o nene.